0: 내가 당장 공격해달란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 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1: 快走，那里休息，把那个保护好了。是。
2: 一个手术能撑过去，
3: 咬牙要说。
4: 你怎么这样？你。